0: V케어 들어보셨나요?
1: V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. Twice a day, 미아르.
2: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.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.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. 시원해서 소름. 시원해서 시원서커. K2.
3: TVOK2 na!
4: Sama-sama sa saya, kwento at balitang kalamaw. Nationwide, malinaw at all-out ang entertainment. Kaya kung gusto mo ng all-in experience, dito ka lang sa TVOK2.
5: 애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.
6: 여기 건물주님.
7: 아이고, 슈퍼스타신데요.
6: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.
7: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.
6: 아,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? 아, 잠시만요.
8: 네?
6: 정연이가 한다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.
8: 진짜 열심히 살았네.